0: help us transfer to any colleges or universities. After CMI, our Quebec Tichu can apply for work and make money.
1: 야구, 감모는 아니 재미를랑 별로를 했노. 지금 감모는 왜 알바? 가지랑 깨질로 주원 집봉으로 연만. 아, 애타인 내드모. 애도 주원 니모. 애도 아름이를 가인 앵이닝이니 와빌로. 나 주울로 재마이 가로잡던 마시마이는. 지금 주울 오리엔테이션어. 야, 다 투어랭아도. 아, 캠프진 부인 메롱 젤레 빌딩 따가 나이치 바라글럭 르가기 따라 나이치 바라글럭 꼬몰 자라마